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뭐 겉절대기나 겉토 막 배체맨이나 배무 가세 원이 아니네 뭐해네 자원기 강화 자원기 강화 아타모리 라시오 우파다 자원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이 바치는 and you will come into 나서 가투아처럼